0: 비에 담지 시익질로 구먼 리익질로 구먼 삼야 다 요마 삼멜 마치 야르쇼니야 예 가능 이제 결론이메 야르지부 다 이낭 요마 삼멜 메 이낭 다 니데우가 어서 죽모 니야스 다 니데우가 에서 어서 죽고 이네네 지 가능 리익의 시수지 마세 이에 담지 리익의 지금 되니 로국니 이자보다 이낭 털다 왕다 룸바 털다 바 니야스 다 이낭 웃글랑 네즈에 털 되허 직 내장 아밤네시 찌브르데 이직다 나나 김진 아무시 비수비네 네유 브리디눔 우제 인한 코리아 식터게야 인한 글라 아니야 에 약마 길로마 뱀스 에카낭부 다 삼멜마치 대차 문에 제심 타교야 교시 닥베 고네네 무른 무른냐야 길로마 뱀스 에슈수 무르니 아니 께마기 로본 르무치 이 지금 몰람 왕기 따오야 나당 뽀요 생제네 담소무 무르니 다 이낙 제왁 부지야나 불민야나 직 예물 영원하들 문은 물으냐 다 내이 이내 로데야메 아베야나 아메야나 직 이낙라 문은 물으냐 다 이문어디 어서 와터네 게이구지 니가하게 요냐 또 우디 나든 게이도 들어니 니할람 직 깨직자 멜롱 든 크리부짐네랑 이 아터네니 브레히노고 모노냐 직 니셀 잔메지가 움든 고소저소 문우냐 균열라서 문이 잔메 넘낭이올라서 분안이올라서 수가 고소 문우냐 어 이낭 맞죠 이낭실 나다 리보 바체라 네기 나자디 로굴리네 네 이낭 담제지 샵드시야 랑 주냐 랑토나 할람디랑 야 모용냐 다우가 미메 룸메 방당 움딘네나가 이티 나둠딘 고디가 야테나 니가 더 개뉴지듯이 문자네 누구 모노냐 다 레주왕의 시시야 직니 시시야 개유네는 직다 다모던 나는 나이 모르냐 미시대네 누가도 이야테네 니글리뉴지 자네 누구문 라메 이직다 샵도 익도너랑의 샵지주랑 니어도 죽초디랑 낭베냐 다 겔롱 마베미셜 아네 차체야 직야에 슈굴 직 겔롱 마베미시
1: Hanginas tata namtara lirima tawang gonbak lobun surba lama kisangdurbu si gilong mahapemak zinam tang sanme chakmar mutiya shusu sanangombur. Hangina ozukmar mutiya noonup suze lengache namtara lirima sanangsa. Hangina oddebwa deshnubdik namtara lirim chudus. Midimib gilo hajke chilenin keliti. Midir kati ninkhep jinis ka hlange nangshu lirim gyagar giyong lungting gang tawang kyangsang shudumbur. Hlange changba nubdu tsu liyanin karma khali chiyongni. Hlange nangda lungting gang tawang desh nubdik manbaag lirim ba nang kozudur. Desh chilo nidong khali gro lok, jinda ngapak tarik chiksum, boyge lo nidong kyanin kene chiksum, rabne meda lok, bandu sumbak, nishkro, reza, lakba yumbur. Langinang da deshuk nitsul ki tenshu ba nang lopsang topdun shusen nang sa. Gyagarak ngade tamil naru kak ngade drezo kuk, wedim nang tsaruk shuk desh drezo kak. Kunje zobu nin ngade kichigep lunchin demgwe nang yuk toka gyabgyur nangkan tumi mangbur tunde ya nang uk. Ka kushab si joshib vijay binansha ngade dresokak tumi TVK kak MLA chiti kyona genin keni blisi mangsho kyabgyur nangonu litinya kushab si joshib vijay binang ngade tamil nadu kak ngade chikep lunchin kuk nage damcha nang bring ini sul nang ni AIA DMK sidun chok bo sha gyap gyur nang kan kyona MLS GT kli ne le mun bur shen ma BJP sidun chok ba nin PMK sidun chok ba kak GT hlange leng si putka su nang bur DMK nin shen ma Sokbak, Tumi Lengi Banansiye Yamshu Malungu Yaya Prega Shuguk Nesulni.

rinji tsu ru du ya no ning du jin sum mo da di shi bu sa ga na wo ning zo chang ya da du jin yo di de kha zom du be ya ta shi bu sa ga da wo ning zo ge wo ya na du nam cha jin du ge wo ya wo chi le shi bu sa ga da ga na je ge wo ya wo ta da shu di ra ya da o ya yin bu shi bu sa ga da wo ning je du jin go zom da la ya na da du jin yo di zom mo ning ta che ge chi sum ta sang ye chom nan di ta ro du jin we du jin ji yin bu e ju shi bu sa ga da wo che chi ling ye che 상제비 뒤신님으로 양아래대비 뒤신님으로 흠수식비 뒤신이야 다 뒤신 숨좀디야 저도 중에 뒤신님 감나 뒤신 개치 다시 부사가다 원해도 상업이야 뒤주주 다 대참으로 개발전 우주 개발 좀나 개발다 넘긴 티 주불에 우주 범질 주부 개발 텀시지 비야 감시 즉 개발 주야 넘긴 그다 레게치레 와니야 다 개발기 저주 차제 고라고라 장야 육내야 육내치에 다 마슈미 시부사가 대원이가 죽고 수치에 나다 원진기 깨웠다면 망티 시부사가 대원이가 육내 주야다 육내 수야 저기 무릎이야 상의 고왕 타오게우다 여기 열대놈 이빠다 시우 파인세 되었지 시우 저우리야다 시부사가 대원다 모딩 모드 움직이면

이제 그 랑준 디시우는 오드만제게 야다 대시토라 지진 제목 연대제 타보니 이사미야 바바잔에서 주 낭불레 또무 티게 부제네다 비난고 누시질레 당야다 나제질레 자야 용예수 주불레 띤 또무 티제네 비난 라진아 또 나고도 쇼야 나질레 당네 당야 벌레지 다 비난 심지에 대참노 심 남나디 쇼야다 연단 지진 제목 연단 제목도 모정신다래다 달로 다슈디게 야야야 벌레 이직 너무 두딩 두딩다 비난 닝 클리니스케야지 공로 클리니스케야지 다 시부사가다와 세스티디가 지진제마 시행무수시니 변하세 지진제마 시행무수시야 지진제무시 변하세 숭예 숭리냐나 디좀 상예강복 조든지치 변하세 야마니인예다 변하세 오야나야다 지진제마 고왕타야 지진제마 윤도잼디 변하세 탑니 이직시대자 시복 세스 피해직숨입니다 세스 개직숨 파부도 연시학번이오지 시행무수시 이직 파부도 연시학번이 승예나는예나 근데 즉 심지어 강프랑 이나시다 시간이 벌레 이낭다 바바 찬디즈 육년이간 죽타야 시간이보다 바바 찬디즈 야르즉 고방아 이나시 꽤때만이 예변하시 송이 나와도 이중 시부 써가다 혹시 진행 직숨 다 바바 찬디즈 차동 잔동 원의 구매제야 바바 찬디즈 구매상다 변하시 시부 혹시 진행 직숨 이중 상의 고왕지 이제 답은 어제 약벌레다 시부닝하다 이당 강당 상의 이제다 상의 교배야 이중 시부닝하 육년지 수고 수진행다 파연 흠주라고 해당지 이 질문 이제 보려다 비낭 기도되는데 비낭 로먼디 자주선바다 요디니신다 우드브레카다 강슈스르그문 자주선바다 다외 계승 예간디라니 다외 계승 예간지 대샤문다 비낭 파바전이지 투비인요 진자문 연단 틈니라서 준다 결론디 야보다 결론 비낭 아직 속이셔가 돌아 승님 앞에 보내 불민다 내 나서시 신우듯이 다 결론 이까지 펴들어 온이다 결론 이 즉 니고 내 나서수 자유가 이 진압 뒷낭배에 예불레다 이나 이친나바 레란자이 모르냐다 결론서 의안낭불레 다 이 불민 대사문은 낫비지기 친나바 레란자이 토라니에 치우조능이 대사문은 레란자이 사니에다 외야시불레 치우조 이 레란자이 사오니에 이나 실란자 라니노지 디부샤코솜불 이나 치우조 레란자이 사오로 냥리불레 다 불민지기 니즉 기둥이어제 성분템닉 바살게야 다 이제게볼 다 부지디 깨세잉에 부지지 다 닝니스게야제 다 목막 성분지 집이나 여행하며 보육마다 다 총하게잉에 다 총하게야 또무 숨다고 멍로잉에 또무 숨 멍불래죽 니 막시안무디 되고가 숙쇼로잉에 막시안무죽네 이죽 브루디께 브루징이 서도잉에 다 막비 멍불래 끊사며 서도잉에 다 이지 서도래 나는 부지 나 부지지기 다 아버 원불래 다 이시 금진리를 아무일래 즉 민한 부지나기에 너는 소태야다 겐지를 예불래 내 지레크메도 야원이 부지지래 고디비불래 부적 고디 나야 부지지 시 예변한 부지 시야다 비사동량 내가 로야 이지 야원 레게 바스강프랑 라마티시 유노 라마티시 강근놈이 이라마치기에다 비난 성번지 원불래 시듬삼 이라마치래 도비에 내 소도니 이직 로스무슈제 비낙 막문에지 총부지 대차문으로 총대차문으로 때 왕불에 이직숨 높대 비낙 이직 요어디시 총부지 시드네니다 박사리 즉이나 마 우무기하러 몽부불에지 레게 대차문으로 야찰 미나대우가수 미나부지낭숫 이지마사돌 이나부지지의 숫대비 야야니 이직슈제 라마지의 숫 야야니 시드불에 다비 이제 다 돌아가우디하게 년불에 야 시드네니 막질에 어제 막질에 대시 막은수토수가 노골 나올리니 뭐 빅밀롱쇼만이 티 마간수수 녀때네 이제 그 비난시 플라키아야 다 노골이 밀롱쇼만이 선 플라키아야 창아 도보디아 이제 그 번니 요원이 카미야 이제 그 요원 지나는 챔제 미네야원의 이빠지래양의 창아 도보디아 비불레 이제 그 비름이 성분 요원이 카미 게티아 이제 그 챔제 내 요원니야 벌레 이제 그 빌강동 벌레 미지령의 소도 원이다 미지령의 소도 이제 그 당하는 거다 죽마라서 이직 술기라서 이기라서 쉬지 비르스 내서도래 되는 거 파만행 인생인 감방 대참은 더 눕통을 영업부터 나가 당 의미점에서도 당 거 레란자서 휴내랑데다 닥대면 감문 물 우주 다이 탑시디 결론서 낭배에 예불래 결론서 제다 불문 되지 디부 움진디다 싸워서 견자 임셔서 결론다 미주셔야 다 레디그립 다이고 조조다 육내주랑 임불 다 비시 육내디숙 타가서 전에 우리 라틴이시 비 지금 뭐 다가면 지가 탑시디 모는 삼이다 비나시 육내 살게 주가 아니야 나온다 결론시 다 불문질에 이쪽 로스다 내 디그지 강상 육내 살게 주니 다가디 니네다 당에 육내 살게 지도 숙대디냐 좀 말아야다 육내 살게 주불에 다 비나 육내지지 숙불다 비나지 디그사크라오지기 육내 살게지에 인야야 무수 이쪽 육내 내가과 창구이통 백임사야 이쪽 다 닉부템이라고 치기 브렘니크라야 다 똘마 구이사야 다 구이사야 강다다 윤회 국부 저부야오 차라 내인인 국부촌의 무르무야 소란지사야 눕 맞아서 윤회 단지분이나 얻바 차로야 강다다 비니 차라 개짓 이제 개우야 개수야 다 이쪽 비나 강삼대 비나 시니 시야다 결론

이거 기도도 쓰이면 배불래 이제 미강 다 결혼식 말 최송 생계 최송 어디가 민항 됐습니다. 따라 대장문은 미술관지 시수입니다. 시수와 결혼 대장문은 원인 내간데 임으로 다 따라 불민 내나서 시신우 불민 시간지 다 가지기네 불러야 시불래 결혼식 아직 말티야 다 원인 나지야 아직 다 육내수 불래 때냐 비낭 잠재디 부지디가 끼네요. 다 비 균을롱제 누우디가 신달에 다 비 대장문은 균의 리부 균의 문우디가 끼네요. 이제 도쿄네모는 고업체가 끼니니 어따 뉴네살기 주무직이 도제 밀리토야 점색 부지대가 있겠음을 신달에다 뉴네살기 인야야 무수 창구이 동원직이 다 리부쿄네모는 시샷나야 하고 매디오 쿄네 그라니 말해서 음진디가 다 있겠음을 다 도제 비나 떼는 편니모는 고업체지 다 또마구이 산수이 라는 물 신달에 도제 파보짜는 시세비나 대부노우티가 다 끼니 이 대부노우직이 식복식부제 대화자는 기억이 모르니다 독직 6년 여간서 판이 오야 로드문 전이 결론은 다 빛이 다 이치 결론질에다 오야 나네 장조선부 다위 교생이라고 지키 다 6년 대나 다 대참원동 판연템 넣은 거든 다 6년 수우시아지 팀지 진장이 무그로 인해 내 대참원동 디구템니 넘불 재산 다 6년 수부 팀 쿨불에 나 팀지 진지미지나 간구이든 뭐로 간불에 다 죽을 라무시이네 다 간다수이네 양 대간치지 수십에 난 늘려야 6년 팀지 인지미지 간놀이 나야 이 팀지 숨모습을 팀지 대자문은 유능지 숨모습 지가 뭐는불 니샤틱다 랑몽사우틱 팀미야다 이치 인지미지 팀지 진고수 직다임 이 진불에다 팀지의 신호인이나 다 나단나라제 다 속제야 이 무능치 라막락 담자야 나당시 켈륜야 놈을 다 권부시드니 야채냐 속제야 이 무능티 아, 왔다, 교사원년이랑 야육문음을, 다, 이스켈린이야도, 뒤 남자 윤두지 랑시다, 켈린 메아오야야다, 속지 야육 말나 메아드니네, 다, 켈린이 메아오베사, 이 속지 메아오다, 미시 개원예지가 문음을, 야네 디구네오마도, 다, 윤네 내가, 라먹드니네야, 당이 속지 대야 메아오니야다, 남자 디니루베사, 이직숨 속지 야예 메아도, 메아올레티나다, 판매대샤문 남다디, 넘윤질레다, 판매템시디라, 야예물, 다, 속지 야육문음, 티예물, 이직슈지에다, 내내 속자 미지시 샹기노야 라미장이 보래 즉 미낭 갑굿부터 견제나 꾼미야의 문우치 라목등가 다 담장이든 켈린이야든 이집전해야 육문음을 이집민의 샹기노 특별적인 미자식이 보래다 육내 살이야 육내 머종삭디 즉 너가 나올린 님을 마셔야 봐도 특별적인 미자식이 뭐 가족부터 견제나 수위 안 잡아 메뉴 집은 미나도 견제네 다 가족부터 연체는 방법이야 다 이직숨 안 잡아 대우를 불리랑 인물 야부 돈부지 이슈도 배야 인심인지 가져버리기 한제네 다 품무 대원이 간지도 토라니야 가져버리기 한제네 다 윤회 대우슈제 상님 마셔 유바도제 교내랑 다 이치 시중문우 다 틱박래가지 쪽박래가지 교내나야 이문우 이치 인심인지 키노야야다 랑시 소모선불 아 이직슈제 다 순지직장 미마원이 벌레다 소의 교내 시중문우 소샤니에데 랑 도마 냠차케우 틱부로도 이 소마시도니는 이제 판물로 소시지문 라막든가 다담장이야 켈레냐도 이민어자 님초 디진 두마 임비 창리 연습 방으로 자녀 베자다 창제 다 큐네랑다 통용문 육내다랑 육내기 좀 모종삭디 창큐네랑 통용문 이치다 켈레냐도 이주 높덥지서 육지 다 마장이야 다 켈레냐도 다 안잡으니 불이랑 정비야 님초란 자수 휴제 다 졸버직숨양 님초란 자수 휴제 자라는 시동마도 늑도제 도랑이야 어머랑 비난 시몰로소야다 통모초보다 오야임을 이죽 신도라인의 준비 취 말레바다 통모초니 넘을 개하기는 시몰로소야야 신도인에다 다가나시 어머인의 준비 취시 말 준비 취니에다 이제 속자님은 시가 뛰야 다 속자 문우니는 이제 러야 어머니 끌어야 통초 신도님 끌어야 통초 마든 신도 비난 티니 어머 비난 티랑 통모초 다 년수란 자수 휴제 다 머리고 뛰게 안전에다 통모초 다 음진 문학루세가 멀고 통일한 내나에 님수란제 통해야 이 높력벌레 통우이나 뒤마이브 세사속 예보가 디구르도 비야 다 이당 약 모초 이적슈제다 치텀 치공텀 치락자티레 학제가 다 견해주 모초랑 덴지이네 덴지 락자티레 학제제다 윤네 돈버지 주시하고 슈제 이스타 숙 모초 어디나다 키노야고 있는 물 이적생아 토유고 견체스 내라바 칩족인 물 나가 토유긴 물 이적 지다 청와 이죽다 바가 드블림네 먹고 레육 바지에다 레육 문우 평화 연제스 바지에 통육 문우 이죽 슈제다 땅하다지 참으로 육닝 이죽 이가다 링무 통육 강다다 가장 루소 방화자 니다 이 바지 강프랑다 니에바 까노야야다 오빠 방구 이름 그래서 야우이나 다 랑도무치제 가르게야다 이죽 니에바노 오빠 다 메아니오지 유네 슈브직숨
다랑